0: 스포츠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1: Ini dia berita terbaru di Jepang dan Korea. 지금부터 지게플러스입니다.

0: 우리 사과 사러 마켓 가자.
1: 아이오 pergi ke pasar. Aku mau beli apel.
2: 그래 가자.
0: Okay, let's go. 아저씨, 사과 1kg에 얼마예요?
1: Ini harganya berapa sekilo?
2: 1kg에 만 원이야.
3: 1kg 10.000 won. Mau enggak?
0: 좀만 깎아 주시면 안 돼요?
1: Bisa lebih murah.
2: 아, 그러면 1kg에 8,000원 줄게. 그 이하는 안 돼.
3: 야, 오따. 8,000 won. 안빌다.
0: 감사합니다.
1: Terima kasih.
4: 하나, 둘.

0: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제 이름은 이면재입니다.
1: Hello, salam kenal. Nama saya Hyun Ji Im.
2: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박혁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3: Hello juga. Nama saya Yeokyu Park. Senang bertemu denganmu.
0: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
1: Iya, saya juga.